나시망 예수며 그리니 마나크니 르그파 자소다나 치키트랑코 그나하 다우드 자마노 스쿠바지옹 한 딜리니 와다 스카바 힌디 프로그램 아로 졸조 스쿠바지 미 봉아위 스쿠브랑코바 딜리 스테이션 와다 다니코 그나우나 만겐

아치코브랑 코다나 시망 실롱어니코 크낭남나하 다탐니 독치봉아바지 와하야 나카슈니 투라 노카바나 카쇼페 이롱마텔라니 기트랑코 가마타니 소모요 바짱상마 아루니 돌니 기트랑코다나 시망나 가마탕잉아 기트니 카타비총랑아라 플락나 바타 롱탈라 카팟보 운카타코 롱탈라 장기 당에 아로 제치바 지수 박사

나시망니 크나나스케 남네케 비아텐가파 기트랑코 가마타니 소모요 또나 시망 본카메 몬타벤 마락니 기트코 크낭나마나하 아르나 시망니 크나나스케 비아텐가파 기트랑코 와타니 소메랑바 야논 보나하 소메다 왈니스니 바지옹 아하 야안 아카슈와니 투라 토키 하우스 프로그램 코 가마타니 소모요 달 리시버 아탐 와니그멘 멍사 힌디 필름니 기트랑 제안 리스테 필름니 기트랑코 도나 시망 크낭나만겐 스캉가파나 시망 샨 아로 마할락슈미 아이어니 가파 기트코 크낭겐 기통아 Har taraf tuhi, aru jol jol udit narayni gapa rishta tera gitkovak nang jol namat gen.